하는 줄 아고의 진리 모 아멘 후로운 삼모와 라디 아 하는 줄 아고 내 카이 사이 conforme catch essa tudo no my hand leva ela tudo anima ya tudo na minha vida para

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절장이나 겉토 막 패참에이나 패무 가세 원이 아니네 보이네 자 원기 강원 자 원기 강원 아타보면